0: 이거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1: 가야 가야 가야
0: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2: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3: Full of stones, body full of bones, rocking the boat. Don't ask me if I hit it, you don't want to hit me close to home. Before you hit the church of savings, do you have to go ahead of the savings alone? Here's a scoop on the cup of the cone. Fire shots, firefox, safari, and chrome. Hit me on the web to get the angle on the tangle web. Whoa, I may go ahead and leave the spaces empty on the bed or leave a rare rose. Here's the butter for your bread loaf. Only reason is because it says so. Either on it anymore, I get both. I got a lock with dead bolts, keep it live, give me fire like Ben Folds. I've been told I'm the nicest motherfucker ever rap. Wouldn't matter where you from or where you at. Wouldn't matter if you white or if you black. Wouldn't matter if you skinny or you fat. Wouldn't matter if you Slater or you Zach.